간부가 직강조했습니다. 수군평 총석의 중요 연설 정신을 깊이 있게 학습하고 심각하게 터득하며 견결히 관찰하고 긴박감과 사명감을 강화하며 시간을 쟁취하고 난관을 맞받아 힘껏 분투해 중국식 현대화 건설에서 더 큰 역할을 발휘해야 합니다. 황강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중국 공산당 창건 105주년 경축대회는 장엄하고 열렬했으며 인심을 격동시키고 분투 의지를 북돋우는 자리로 100년 대당에 왕성하게 발전하는 활기찬 모습을 전 세계에 보여줬습니다. 수군평 총서기가 발표한 중요 연설은 다섯 가지 끊임없는 분투로 당이 걸어온 105주년의 빛나는 요정을 깊은 정을 담아 회고했고 여섯 가지 우수한 특질로 당이 장기적인 역사 발전 속에서 형성한 독특한 정신 풍모, 정치적 품격과 가치 추구를 깊이 천명했으며 다섯 가지 반드시로 새 요정에서 전체 중국 공산당원이 신심을 견정히 하고 계속 분투할 전진 방향을 제시했고 세 가지 반드시로 새로운 시험의 길을 잘 걷는 새로운 요구를 제기했습니다. 또한 전당 전국 각민족 인민들에게 시간은 사람을 기다리지 않고 역사는 사람을 기다리지 않는다. 전국 각민족 인민을 굳게 의지하고 단결 인솔해 새 요정에서 분진하고 새 시대에서 공을 세우며 새로운 역사적 휘황을 힘써 창조하라는 위대한 호소를 발했습니다. 수군평 총서기의 중요 연설은 중후한 역사감, 선명한 시대감이 있고 마크시즘의 진리의 빛을 발산했으며 새 시대 새 요정에서 당의 중심 임무를 추진하고 강국 건설과 민족의 부흥 위업을 실현하는 데 중대하고 심원한 의의가 있습니다. 황강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수군평 당건설 사상 학습 관철과 결부해 수군평 총서기의 중요 연설의 풍부한 내포, 핵심 취지와 실천 요구를 깊이 있게 터득하고 위대한 당 창건 정신을 발행하며 초심을 잊지 않고 사명을 명기하며 단결 분투해 길림 전면 진흥의 새로운 돌파를 이루도록 힘써 추동해야 합니다. 첫째, 당의 령도를 견제하고 실제 행동으로 두 가지 확립을 충성스럽게 옹호하며 두 가지 수호를 견결히 실천해야 합니다. 끊임없이 수군평 새시대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사상으로 마음을 모으고 령혼을 조조하며 수군평 총서기의 길림 사업 관련 일련의 중요 지시 정신을 상시화적으로 재학습, 재대조, 재시달해야 합니다. 정치 감독을 엄밀히 하고 정치 독차를 강화하며 각지 각 부문에서 당주왕의 결책 포치를 애누리 없이 시달하도록 독촉해야 합니다. 주왕 순시, 주왕 생태 환경 보호 독찰 국가 신계, 국가 통계 독찰 귀환 문제 시정을 진지하고 단호하게 잘 토로지며 진실하고 철저한 시정 성과로 정치 담당을 채워내야 합니다. 둘째, 고품질 발전을 추동하고 15차 5기는 계획의 양호한 출발을 실현해야 합니다. 당전 우리 성의 고품질 발전과 개혁개방 가일층 전면 심화 추진 임무는 매우 번중합니다. 새로운 발전 리념과 올바른 치석관을 인솔로 개발구 개혁, 현역경제 발전 등 종점 임무에서 선두에 서서 난관을 타개해 우리 성 15차 5기는 계획과 연도 계획을 잘 시달하고 집행해야 합니다. 셋째, 근본 취지를 실천하고 전심전력으로 인민을 위해 봉사해야 합니다. 우리 성의 골목집사 오야금 동지는 7일 훈장을 수상했고 전국 우수 당원, 우수 당 간부, 우수 기층 당조직 표창 대상 상당수가 기층에서 나왔습니다. 이 속에 담긴 기층을 크게 틀어주는 선명한 향도를 깊이 터득하고 선진 전형의 전달 방조 인솔을 강화해 1년에 5화금식 사회구역 종사자와 촌 간부를 양성하고 기층 치리의 질과 효를 제고를 추동해야 합니다. 감정과 책임감을 갖고 신소 사업을 잘 처리해 분쟁과 갈등이 제때 현지에서 해소되도록 추동하고 진정으로 사건이 마무리되고 문제가 해결되며 화해하는 상황을 만들어야 합니다. 시달을 억시게 틀어주는 능력을 제고해야 합니다. 사업을 구체적으로 틀어주고 구체적인 일을 깊이 틀어주며 신입해 문제를 발견하고 문제를 발견하면 즉시 해결해야 합니다. 넷째, 용감하고 능숙하게 투쟁하며 전진 길에서의 위험과 도전에 적극 대응해야 합니다. 모순을 용감하게 직시하고 끊임없이 난관을 극복하고

이렇게 길림의 안정으로 대국면의 안정을 지켜야 합니다. 다섯째, 용감하게 자혁명하고 끈질기게 당을 전면적으로 엄하게 다스려야 합니다. 간부를 엄격히 관리하는 일부터 착수하고 제도 기재를 완벽화하는 것부터 시작해 엄격한 요구를 간부의 전 생애주기 전 과정에 관통시켜 당의 선진성과 순결성을 훼손하는 모든 요소, 당의 건강한 조직을 침식하는 모든 병폐를 결연히 제거해야 합니다. 올바른 인재 선발 방향과 사방향을 확립하고 시, 현, 향 지도 일꾼 기바꿈을 계기로 더욱 적합한 인재를 선발하고 올바르게 써야 합니다. 각급 간부는 사고화, 부해관 등 초유력 시 우수 간부의 선진 사적을 진지하게 학습하고 바른 기상과 청렴한 품격을 갖추고 용감하게 전진해 역사와 인민에 부끄럽지 않은 착실한 업적을 창조해야 합니다. 회의에서 성당이 이런 학습 중심도 성원들은 개인 사고와 사업 실제를 결부해 교류 발언을 진행했습니다. 성당이 이런 학습 중심도 성원, 성정부 지도부 성원, 성직속 관련 부문 책임 동지들이 회의에 참가했습니다. 소식입니다. 7월 11일 21톤의 러시아 소고기가 순조롭게 훈춘 통상구에 도착해 입경 통관을 완성했습니다. 이는 훈춘 입경 용료 지정 검역장이 사용에 투입된 후 반입된 첫 번째 러시아 수입 소고기 화물로 훈춘 통상구가 대러시아 소고기 직수입의 새로운 통로를 정식으로 개통했음을 의미하며 통상구 소고기 수입 업무의 역사적인 돌파를 실현해 훈춘의 북향 개방 통상구 경제의 고품질 발전에 새로운 동력을 불어넣었습니다. 첫 번째 러시아 소고기가 순조롭게 통과된 것은 훈춘과 관련 부문의 효율적인 협동 덕분입니다. 통상구 연합검사 단위에서는 통관 모식을 최적화하고 검사 절차를 규범화했으며 부대 시설을 보완해 상시와 용료 수입의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이와 함께 양질의 대외무역 기업의 착지는 산업 지탱을 부단히 다지고 있습니다. 올해 6월 상해 덕가순 식품유한회사가 훈촌의 착지에 수입 용료 경영 허가를 성공적으로 취득했고 러시아 협력업체와 6만 7천 톤의 량동 용료 수출 배정 물량을 확정했습니다. 현재 이 기업은 러시아 용료 가공 기업과 성공적으로 협력 체계를 구축했으며 첫 번째 167톤의 냉동 소고기, 냉동 소 벌집양 구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2025년 7월 훈춘 국제합작시범구 입경 용료 지정 검역장이 정식으로 사용에 투입돼 다구 용료 수입 업무 전개를 위한 경성 지탱을 구축했습니다. 러시아 용료 공급원은 품질이 우수하고 공급이 안정적이며 훈촌 통상구의 우월한 지리적 위치 우세와 다국 통관 조건에 의탁해 화물은 효율적으로 입경을 실현했고 훈촌 및 주변 지역의 수입 용류 공급원의 부족을 효과적으로 보완해 동북아 다국무역 경로를 확대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깨끗하고 살기 좋은 도시 환경은 원림 일꾼들의 오랜 고수와 노력을 떠날 수 없습니다. 훈촌시 원림록화공정위원회사 공정이과 과원, 훈촌시 우수공산당원인 로련은 부대에서 퇴역한 후 원림록화 사업에 뛰어든 지 이미 20여 년이 됐습니다. 당원인 그는 퇴역해도 퇴직하지 않고 시종 군인의 작품과 당원의 기준으로 자신을 엄격히 요구하면서 록화 양호 일선에 뿌리박고 착실한 사업과 책임으로 도시의 록색을 세심하게 보살피면서 훈촌의 생태 바탕색을 빛내왔습니다. 원림 양호 사업은 세상에 놀라게 하는 업적도 없고 오직 날마다의 고수만 있을 뿐이지만 도시의 면모와 군중 생활의 행복감과 직접 관계됩니다. 로리는 주로 도시 주요 간선도로, 도시 광장, 공공 녹지, 및 잔디의 전지 및 제초, 녹색 식물 양호 등 기초 사업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4년간 이 일에 종사하면서 그는 시종 정밀화 관리 보호를 견지하고 부동한 구간, 구역의 녹색 식물 생장 차이와 결부해 당지 실정에 맞게 전지와 정리를 전개하고 무성하게 자란 잡초와 가지와 잎사귀를 제때에 정리했습니다. 간선도로, 공원 광장 등 인파가 밀집된 중점 구역에 대해서 그는 주동적으로 순찰 빈도를 높이고 녹화대 변두리, 구석 등 세부와 사각지대를 주시하면서 쓰레기와 잡동 산위를 열심히 정리하고 비뚤어진 묘목을 바로잡고

했을 때 대피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산홍수와 토성류가 닥쳤을 때 먼저 대피 경로를 잘 선택하고 주변 환경을 주의 깊게 살펴야 하며, 특히 멀리서 들려오는 토속이 붕괴되는 소리, 홍수가 포효하는 등 이상한 소리가 나면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상류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즉시 하류의 마을, 학교, 공장 등에 연락해 사람들이 제때 대피할 수 있도록 알려야 합니다. 대피할 때 재물에 미련을 두지 말고 지시를 따라야 합니다. 큰 비나 폭우가 쏟아지면 신속하게 안전한 높은 지대로 이동해야 하며, 낮은 골짜기나 가파른 산비탈 아래에서 피신하거나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산홍수와 토성류가 몰려올 때 계곡을 따라 상류 혹은 하류로 달리면 절대 안 되고, 산홍수와 토성류 흐름 방향과 수직인 양쪽 산비탈로 올라가야 합니다. 가능한 빨리 관련 부문에 연락해 본인의 위치와 위험 상황을 알리고 적극적으로 구조를 요청해야 합니다. 간추린 뉴스입니다. 훈촌시 제1소학교 사생들은 얼마 전 훈촌시 인민법원을 찾아 법제교육 사회실천 주제 활동을 전개하고 직관적으로 법률 관련 상식을 학습해 법제 안전의식을 절실히 증강했습니다. 그날의 훈촌시 제1실험소학교 학생 대표들은 훈촌시 하남가도 양성사회구역 무형문화유산 창의방에 가서 만족전지 여름방학 연구학습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학생들은 무형문화유산 전람창을 참관하면서 문화해설을 경청했고, 전지 기법을 배우면서 전통 문화의 매력을 실감했으며, 민족 단결 의식과 애국 정감을 깊이 새겼습니다. 이상 뉴스를 마칩니다. 편집의 김용, 아나운서 진혜였습니다.

학습 중심소 집단 학습 회의가 소집됐습니다. 훈촌 통상군은 러시아 용유 수입의 새 통로를 개통해 북향 개방 중추 거점 기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습니다. 아래 상세한 내용을 들으시겠습니다. 그날의 성당위서기 환강이 성당위 이론 학습 중심소 집단 학습 회의를 소집 사회하고 습근평 총서기가 중국 공산당 창건 105주년 경축대회에서 한 중요 연설 정신을 전문 학습했습니다. 환강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습근평 총서기의 중요 연설 정신을 깊이 있게 학습하고 심각하게 터득하며 견결히 관찰하고 긴박감과 사명감을 강화하며 시간을 쟁취하고 난관을 맞받아 힘껏 분투해 중국식 현대화 건설에서 더큰 역할을 발휘해야 합니다. 환강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중국 공산당 창건 105주년 경축대회는 장엄하고 열렬했으며 인심을 격동시키고 분투 의지를 북돋우는 자리로 100년 대당에 왕성하게 발전하는 활기찬 모습을 전 세계에 보여주었습니다. 습근평 총서기가 발표한 중요 연설은 다섯 가지 끊임없는 분투로 당이 걸어온 105주년의 빛나는 여정을 깊은 정을 담아 회고했고 여섯 가지 우수한 특질로 당이 장기적인 역사 발전 속에서 형성한 독특한 정신 풍모, 정치적 품격과 가치 추구를 깊이 천명했으며 다섯 가지 반드시로 새 여정에서 전체 중국 공산당원이 신심을 견정히 하고 계속 분투할 전진 방향을 제시했고 세 가지 반드시로 새로운 시험의 길을 잘 걷는 새로운 요구를 제기했습니다. 또한 전당 전국 각민족 이민들에게 시간은 사람을 기다리지 않고 역사는 사람을 기다리지 않는다. 전국 각민족 이민을 굳게 의지하고 단결 인솔해 새 여정에서 분진하고 새 시대에서 공을 세우며 새로운 역사적 휘황을 힘써 창조하라는 위대한 호소를 발했습니다. 습근평 총서기의 중요 연설은 중후한 역사감, 선명한 시대감이 있고 마르크스주의 진리의 빛을 발산했으며 새 시대 새 여정에서 당의 중심 임무를 추진하고 강국 건설과 민족의 부흥 위업을 실현하는 데 중대하고 심원한 의의가 있습니다. 환강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습근평 당 건설 사상 학습 관철과 결부해 습근평 총서기의 중요 연설의 풍부한 내포, 핵심 취지와 실천 요구를 깊이 있게 터득하고 위대한 당 창건 정신을 발행하며 초심을 잊지 않고 사명을 명기하며 단결 분투에 길림 전면 진흥이 새로운 돌파를 이루도록 힘써 추동해야 합니다. 첫째, 당의 령도를 견지하고 실제 행동으로 두 가지 확립을 충성스럽게 옹호하며 두 가지 수호를 견결히 실천해야 합니다. 끊임없이 습근평 새시대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사상으로 마음을 모으고 령혼을 조조하며 습근평 총서기의 길림 사업 관련 일렬의 중요 지시 정신을 상시화적으로 재학습, 재대조, 재시달해야 합니다. 정치 감독을 엄밀히 하고 정치 독차를 강화하며 각지 각 부문에서 당중앙의 결책 포치를 예누리 없이 시달하도록 독촉해야 합니다. 주왕 순시, 주왕 생태 환경 보호 독찰 국가 심기, 국가 통계 독찰 귀환 문제 시정을 진지하고 단호하게 잘 두루지며 진실하고 철저한 시정 성과로 정치 담당을 채워내야 합니다. 둘째, 고품질 발전을 추동하고 15차 5개년 계획의 양호한 출발을 실현해야 합니다. 당전 우리 성의 고품질 발전과 개혁개방 가일층 전면 심화 추진 임무는 매우 번중합니다. 새로운 발전 이념과 올바른 치석관을 인솔로 개발구 개혁, 현역 경제 발전 등 중점 임무에서 선두에 서서 난관을 타개해 우리 성 15차 5개년 계획과 년도 계획을 잘 시달하고 집행해야 합니다. 셋째, 근본 취지를 실천하고 전심전력으로 인민을 위해 봉사해야 합니다. 우리 성의 골목집사 오야금 동지는 7일 훈장을 수상했고 전국 우수 당원, 우수 당 간부, 우수 기층 당 조직 표창 대상 상당수가 기층에서 나왔습니다. 이 속에 담긴 기층을 크게 틀어주는 선명한 향도를 깊이 터득하고 선진 전형의 전달 방조 인솔을 강화해 1년에 오화금씩 사회구역 종사자와 촌 간부를 양성하고 기층 치리의 질과 효를 제고를 추동해야 합니다. 감정과 책임감을 갖고 신소 사업을 잘 처리해 분쟁과 갈등이 제때 현지에서 해소되도록

수동하고 진정으로 사건이 마무리되고 문제가 해결되며 화해하는 상황을 만들어야 합니다. 시달을 억세게 토로주는 능력을 제고해야 합니다. 사업을 구체적으로 토로주고 구체적인 일을 깊이 토로주며 신입의 문제를 발견하고 문제를 발견하면 즉시 해결해야 합니다. 넷째, 용감하고 능숙하게 투쟁하며 전진 길에서의 위험과 도전에 적극 대응해야 합니다. 모순을 용감하게 직시하고 끊임없이 난관을 극복해 길림의 안정으로 대국면의 안정을 지켜야 합니다. 다섯째, 용감하게 자아혁명하고 끈질기게 당을 전면적으로 엄하게 다스려야 합니다. 간부를 엄격히 관리하는 일부터 착수하고 제도 기재를 완벽화하는 것부터 시작해 엄격한 요구를 간부의 전 생애주기 전 과정에 관통시켜 당의 선진성과 순결성을 훼손하는 모든 요소, 당의 건강한 조직을 침식하는 모든 병폐를 결연히 제거해야 합니다. 올바른 인재 선발 방향과 사업 방향을 확립하고 시현향 지도 일꾼 기바꿈을 계기로 더욱 적합한 인재를 선발하고 올바르게 써야 합니다. 각급 간부는 사고화, 부해관 등 초유력 시 우수 간부의 선진 사적을 진지하게 학습하고 바른 기상과 청렴한 품격을 갖추고 용감하게 전진해 역사와 인민에 부끄럽지 않은 착실한 업적을 창조해야 합니다. 회의에서 성당이 이런 학습 중심도 성원들은 개인 사고와 사업 실제를 결부해 교류 발언을 진행했습니다. 성당이 이런 학습 중심도 성원, 성정부 지도부 성원, 성직속 관련 부문 책임 동지들이 회의에 참가했습니다. 소식입니다. 7월 11일 21톤의 러시아 쇠고기가 순조롭게 훈춘 통상구에 도착해 입경 통관을 완성했습니다. 이는 훈춘 입경 용료 지정 검역장이 사용에 투입된 후 반입된 첫 번째 러시아 수입 쇠고기 화물로 훈춘 통상구가 대러시아 쇠고기 직수입의 새로운 통로를 정식으로 개통했음을 의미하며 통상구 쇠고기 수입 업무의 역사적인 돌파를 실현해 훈춘의 북향 개방 통상구 경제의 고품질 발전에 새로운 동력을 불어넣었습니다. 첫 번째 러시아 쇠고기가 순조롭게 통과된 것은 훈춘과 관련 부문의 효율적인 협동 덕분입니다. 통상구 연합검사 단위에서는 통관 모집을 최적화하고 검사 절차를 규범화했으며 부대 시설을 보완해 상시화 용료 수입의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이와 함께 양질의 대외무역 기업의 착지는 산업 지탱을 부단히 다지고 있습니다. 올해 6월 상해 덕가순 식품유안회사가 훈촌의 착지에 수입 용료 경영 허가를 성공적으로 취득했고, 러시아 협력 업체와 6만 7천 톤의 냉동 용료 수출 배정 물량을 확정했습니다. 현재 이 기업은 러시아 용료 가공 기업과 성공적으로 협력 체계를 구축했으며, 첫 번째 167톤의 냉동 소고기, 냉동 소 벌집양 구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2025년 7월 훈춘 국제합작 시범구 입경 용료 지정 검역장이 정식으로 사용에 투입돼 다국 용료 수입 업무 전개를 위한 경성 지탱을 구축했습니다. 러시아 용료 공급원은 품질이 우수하고 공급이 안정적이며 훈춘 통상구의 우월한 지리적 위치 우세와 다국 통관 조건에 의탁해 화물은 효율적으로 입경을 실현했고 훈춘 및 주변 지역의 수입 용료 공급원의 부족을 효과적으로 보완해 동북아 다국무역 경로를 확대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깨끗하고 살기 좋은 도시 환경은 원림 일꾼들의 오랜 고수와 노력을 떠날 수 없습니다. 훈촌시 원림록화공정위원회사 공정2과 과원, 훈촌시 우수공산당원인 로련은 부대에서 퇴역한 후 원림록화 사업에 뛰어든 지 이미 20여 년이 됐습니다. 당원인 그는 퇴역해도 퇴직하지 않고 시종 군인의 작품과 당원의 기준으로 자신을 엄격히 요구하면서 녹화 양호 일선에 뿌리박고 착실한 사업과 책임으로 도시의 녹색을 세심하게 보살피면서 훈촌의 생태 바탕색을 빛내왔습니다. 원림 양호 사업은 세상에 놀라게 하는 업적도 없고 오직 날마다의 고수만 있을 뿐이지만 도시의 면모와 군중 생활의 행복감과 직접 관계됩니다. 로리는 주로 도시 주요 간선도로, 도시 광장, 공공 녹지 및 잔디의 전지 및 제초, 녹색 식물 양호 등 기초 사업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4년간 이 일에 종사하면서 그는 시종 정밀화 관리 보호를 견지하고 부동한 구간, 구역의 녹색 식물 생장 차이와 결부해 당지 실정에 맞게 전지와 정리를 전개하고 무성하게 자란 잡초와 가지와 잎사귀를 제때 정리했습니다. 간선도로, 공원 광장 등 인파가 밀집된 중점 구역에 대해서 그는 주동적으로 순찰 빈도를 높이고 녹화때 변두리, 구석 등 세부와 사각지대를 주시하면서 쓰레기와 잡동 산위를 열심히 정리하고 비뚤어진 묘목을 바로잡고 고사 말라 죽은 식물을 제거하면서 작은 일을 세심하고 실속 있게 전개해 도시 녹화 경관을 시종 청량하고 아름답게 만들었습니다. 기층 당원으로서 로우리는 항상 가장 앞장서고 혼신을 마다하지 않으며 주동적으로 일선의 번중한 임무를 맡고 개인의 득실을 따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부지런히 배우고 정진하며 기능 양성에 적극 참여해 전문 능력을 끊임없이 향상시켰습니다. 이와 함께 실제 조작 경험을 아낌없이 공유하고 동료들과 협력해 함께 발전하면서 평범한 일터에서 조심을 지키고 성실한 실천으로 책임감을 보여주었습니다. 로우리는 날마다 이어지는 묵묵한 실천으로 도시의 푸른 녹지를 지켜오면서 소박하지만 책임감이 있는 당원의 본색으로 훈촌의 원림 녹화 사업에 힘을 기여했습니다. 다음, 오늘 안전과학보급 제시에서는 산홍수와 토성류가 발생했을 때 대피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산홍수와 토성류가 닥쳤을 때 먼저 대피 경로를 잘 선택하고 주변 환경을 주의 깊게 살펴야 하며 특히 멀리서 들려오는 토속이 붕괴되는 소리, 홍수가 포효하는 등 이상한 소리가 나면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상류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즉시 하류의 마을, 학교, 공장 등에 연락해 사람들이 제때 대피할 수 있도록 알려야 합니다. 대피할 때 재물에 미련을 두지 말고 지시를 따라야 합니다. 큰 비나 폭우가 쏟아지면 신속하게 안전한 높은 지대로 이동해야 하며 낮은 골짜기나 가파른 산비탈 아래에서 피신하거나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산홍수와 토성류가 몰려올 때 계곡을 따라 상류 혹은 하류로 달리면 절대 안 되고 산홍수와 토성류 흐름 방향과 수직인 양쪽 산비탈로 올라가야 합니다. 가능한 빨리 관련 부문에 연락해 본인의 위치와 위험 상황을 알리고 적극적으로 구조를 요청해야 합니다. 간추린 뉴스입니다. 훈촌시 제1소학교 사생들은 얼마 전 훈촌시 인민법원을 찾아 법제교육 사회실천 주제 활동을 전개하고 직관적으로 법률 관련 상식을 학습해 법제 안전 의식을 절실히 증강했습니다. 그날의 훈촌시 제1실험소학교 학생 대표들은 훈촌시 한남가도 양성사회구역 무형문화유산 창의방에 가서 만족전지 여름방학 연구학습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학생들은 무형문화유산 전람청을 참관하면서 문화해설을 경청했고 전지 기법을 배우면서 전통 문화의 매력을 실감했으며 민족 단결 의식과 애국 정감을 깊이 새겼습니다. 이상 뉴스를 마칩니다. 편집의 김용, 아나운서 진혜였습니다.

0: 您正在收听的是 FM 一零六点九，珲春人民广播电台音乐之声。
1: 珲春人民방송국입니다뉴스입니다먼저오늘뉴스의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珲春시정부시장이며시범구관리위원회주임인장림국이홍수방지사업전개상황을조사연구하고감독지도했습니다초심사명명기부흥의여정에서분진전문안입니다오늘은珲春방천촌당지부에서당건설로변경수호를인솔하면서흥변부민의새편장을써내려가고있다는내용을보내드리겠습니다아래상세한내용을들으시겠습니다7월12일시정부시장이며시범구관리위원회주임인장림국이부분적시구역향진에신입해홍수방지사업전개상황에대해조사연구와감독지도를진행했습니다그는다음과같이강조했습니다당전은주요장마기로서강우과정이집중되고홍수상황위험이두드러짐으로성주시당외홍수방지사업포치를엄격히실시하고인민지상주의생명지상주의를견제하며홍수방지책임을단단히다지고예방통제조치를세분화하며단점과취약점을보완해홍수방지안전장벽을전방위적으로튼튼히구축해야합니다장림국은선으로밀강하해방

선 구간, 영하나 발전소 구간, 훈촌아 승리대교 남한, 양포 발전소 구간, 락타하 대교, 쿠쿠나하 림북교 구간 등 관련 지점에 가서 하천 수위 감측, 잠재적 오한 조사, 응급 당직, 수리 공정 운행과 강연한 종점 구역의 방비 조치 시설 등 상황을 요해하고 현장에서 홍수 상황을 분석 연구 판단했으며 시정 임무를 하달했습니다. 장림국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홍수방지 사업은 인민 군중의 생명재산 안전과 전시 발전의 전반 국면과 관련됩니다. 강우 상황, 수위 상황, 시설물 변화를 면밀히 추적하고 위험 추세를 과학적으로 예측하며 조기 경보 예측 판단, 사전 예방 통제 등 사업을 앞당겨 잘해야 합니다. 종점 구간, 교량 하천, 저지대, 수리 시설 등 관건 지점에 초점을 맞추고 그물식, 순환식으로 잠재적 오한 조사 정돈을 전개하며 하천 퇴적, 제방 취약 구간, 비탈면 이완, 차수 장애물 등 문제에 대해 발견 즉시 시정하고 동태적으로 제로화하여 홍수 방지 안전 오한을 원천적으로 제거해야 합니다. 장림국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응급 대응 기재를 건전화하고 보완하며 홍수 방지 응급 대비책을 세분화하고 보완해 신속 대응, 과학적 처리, 고효율 긴급 구조 능력을 향상시켜야 합니다. 24시간 전문인은 당직 근무와 지도 일꾼 인솔 제도를 엄격히 실시하고 정보 발송 경로를 원활히 해 홍수 상황 정보가 제때에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확보해야 합니다. 홍수 방지 선전 인도 사업을 잘하고 제때에 군중들에게 홍수 상황 조기 경보와 위험 대피 제시를 발표하며 홍수 방지와 위험 대피 지식을 보급해 군중들의 자주 방비와 자아 구조, 상호 구조 능력을 제고해야 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변경 일선에 뿌리 박고 당 건설 보루를 튼튼히 구축한 훈촌시 경신진 방천촌 당지부가 그늘의 전국 선진 기층 당조직 칭호를 수여받았습니다. 동방제일촌에 뿌리 박은 이 기층 당조직 대우는 60여 년 동안 수변 초심을 지키면서 당 건설을 통령으로 변경 안정 공고, 민족 단결, 향촌 발전 각종 사업을 착실히 틀어주었습니다. 전 촌을 이끌고 변경 수호에는 책임이 있고 변경 발전에는 방법이 있으며 부민에는 성과가 있는 것을 실현하면서 새 시대의 변강 향촌 진흥의 새 화폭을 그려가고 있습니다. 중로조 삼국 접경지대에 위치한 방천촌은 길림성 최동단의 변경촌으로서 동방 제1촌이라고 불리웁니다. 특수한 지리적 위치로 인해 변강을 수호하고 보유하며 변강을 안정시키고 공고히 하는 것이 촌 발전의 가장 중요한 책임으로 됐습니다. 기층 7의 핵심 역량인 방천촌 당지부에서는 선수변, 후흥변의 홍색 유전자를 전승하고 변경 당 건설 보루를 튼튼히 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으면서 당 건설 인솔, 군경민 연동의 변경 7의 새 구도를 구축했습니다. 변경 7의 특점에 입각해 촌 당지부에서는 조지 공동 건설, 인재 공동 육성, 활동 공동 개최, 변경 공동 수호, 책임 공동 담당의 5가지 공동 사업 기제를 혁신적으로 추진했으며, 당정 군경민과 기업의 공동 치리 모식을 심화하고, 공동 방어 순라, 오한 조사, 정책 선전 강연 등 사업을 경상적으로 전개하며, 군과 지방의 공동 건설 전통을 전승해 모든 당원을 변경 수호의 선봉으로, 모든 촌민을 변경 수호의 역량으로 만들어 변강 안전과 안정의 장벽을 튼튼히 구축했습니다. 변경 방어선을 튼튼히 지키는 동시에 촌 당지부에서는 시종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 확고 수립을 주선으로 민족 단결 진보 사업을 기층 7의 전 과정에 융합시켰습니다. 민족 단결 선전 강연, 애국주의 교육, 이웃 간 호조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여러 민족 군중들의 거리를 좁히고 단결의 공감대를 모은 데서 전촌 여러 민족 군중들은 서로 돕고 함께 나아가 전국 민족 단결 진보 모범 집단, 전국 문양 천진 등 여러 국가급 영예를 잇따라 수상했으며 민족 단결의 꽃이 변경 일선에서 계속 활짝 피어나게 됐습니다.
변경을 안정시키고

공고히 하려면 변경을 발전시키고 초민을 부유하게 해야 합니다. 특수한 지리적 위치, 생태와 조선족, 민족 차원에 의탁해 촌당지부에서는 기존 발전의 한계를 뛰어넘어 변경 더하기 홍색, 더하기 문화, 더하기 관광 융합 발전을 모색했습니다. 총 투자가 2억 6,100만 원인 동방제일촌 옛 천락 성격 대상을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민속 전람관, 특색 상업거리, 정품 민박, 레저 관광 등 부대 시설을 완비해 향촌 문화 관광 산업을 전방위적으로 승격시켰습니다. 당 건설 인솔, 당원 솔선 수범을 통해 촌에서는 민박 경제, 향촌 관광, 특색 관광 등 부민 산업을 적극 발전시켜 초민들의 현지 취업, 자주 창업을 이끌었으며 중수 경로를 효과적으로 넓혔습니다. 오늘날의 방천촌은 이미 외지고 폐쇄적이던 변경의 작은 마을에서 산업이 번창하고 살기 좋으며 관광하기 좋은 유명한 향촌으로 탈바꿈했습니다. 60여 년 동안 초심을 바꾸지 않고 변경에 뿌리박고 묵묵히 책임을 다해왔습니다. 변경 수호에서 민족 단결회로 산업진흥에서 기층 7위에 이르기까지 방천촌 당지부는 시종 기층 당 조직의 전투 보루 역할과 당원 선봉 모범 역할을 발휘해왔습니다. 굳건한 수호로 변경 방어선을 구축하고 실천으로 향촌 발전에 동력을 주입해 국가 5A급 풍경구촌을 성공적으로 구축했고 길림성 편강 기층 당 건설, 변경 안정 발전, 향촌 진흥의 모범이 됐습니다. 앞으로 방천촌 당지부에서는 계속해 당 건설 기반을 다지고 공동 방어 7위, 민족 단결, 문화 관광 융합 발전 모식을 심화하며 특색 산업을 지속적으로 장대시키고 여러 민족 군중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면서 촌민이 화목하고 변경이 안정되며 산업이 번창하고 경관이 아름다운 새 시대 변강의 행복한 마을을 전력으로 건설해 고품질 당 건설로 변강의 고품질 발전을 인솔할 방침입니다. 본방송국 소식입니다. 훈촌시 도시관리 종합행정지법 대대에서는 도시의 고질병에 초점을 맞추고 불법 건축물 전문 정돈을 착실하게 전개해 규범화된 지법으로 전국 문명도시 건설에 조력하고 있습니다. 이번 정비 행동은 훈촌시 도시관리 종합행정지법 대대, 훈촌시 주택 및 도시농촌 건설국, 훈촌시 공안국, 훈촌시 정화가도 강평사회구역, 룡성사회구역 등 여러 부문에서 연합으로 전개했는데 동방록주 주택단지 내 꼬치집 동쪽에 불법 철제 판잣집, 나무를 심어 도시 공공용지 불법 점유, 상하 아파트 상가 건물 뒤 다수 철제 판잣집 등 현상에 대해 집중적으로 정리 철거시켰습니다. 하여 공공 공간의 질서 정연함과 주민 생활의 쾌적함을 절실히 보장하고 실제 행동으로 도시의 면모와 기지를 향상시켜 전국 문명도시 건설의 기초를 튼튼히 구축했습니다. 불법 건물 철거 현장에서 집법 일꾼들은 법정 절차에 따라 철거 작업을 진행하는 한편 엄격하고 규범적으로 조작했습니다. 철거 후에 건축 재료에 대해서는 분류 정리하고 타당하게 안치해 주변 군중들의 출행 및 상인들의 정상적인 영업에 대한 영향을 최대한 줄였습니다. 다음, 기자가 기상 부문으로부터 요해한 데 따르면 이번 주 총체적인 날씨 추세는 기온이 높고 강수량이 뚜렷이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시 평균 기온은 섭씨 23도 좌우로 평년 같은 시기보다 1.7도 가량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주는 기온 파동이 커 13일 낮에는 기온이 비교적 높다가 14일에는 기온이 내려가고 15일에 기온이 다시 올랐다가 19일에 재차 낮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시 평균 강수량은 70 내지 100mm로 평년 같은 시기보다 60mm가량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훈촌시 기상부문에서는 다음과 같이 건의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전개는 강수량이 많고 일정한 극단성이 있으며 일부 지방에는 단시간 내 강한 강수, 천둥과 강풍 등 강한 대류성 날씨가 동반되므로 류역의 홍수 방지 배치 사업을 잘하고 중소 하천의 홍수를 중점적으로 방비해야 합니다. 위험 저수지, 위험 공사 구간, 재해 우한 지점의 점검 순찰을 강화하는 동시에 강한 강으로 인한 산 홍수, 지질 재해 위험 및 도시의

0: 호구 침수를 집중적으로 방비해야 합니다. 비가 오면 로면이 미끄럽고 가시도가 낮아지므로 교통안전 관리를 강화하고 차량과 행인은 교통안전에 주의를 돌려야 합니다. 각 향진에서는 정간 관리를 강화하고 저지대 농토의 침수 배출과 습도 감소를 잘하며 효과적인 조치를 취해 농작물의 생장 발육을 촉진하고 병충해 감축과 예방 퇴치 사업을 잘해야 합니다. 이번 주 후기에는 날씨가 무덥기에 도시와 향촌의 군중들은 음식 위생에 주의를 돌려 위장 질환을 예방해야 합니다. 오늘 안전과학보급 제시에서는 강한 천둥과 폭풍우 날씨에 어떻게 과학적으로 대응할 것인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강한 뢰우와 폭우, 단시간 내에 강한 강수등 대류성 날씨가 빈발하면서 야외 안전 위험이 대폭 상승하고 있습니다. 길림성 홍수방지 감염대처주의부 판공실 성응급관리청에서는 안전 제시를 발표해 군중들의 생명 안전 방어선을 절실히 구축하고 있습니다. 뢰우가 발생하면 시민들은 절대 야외의 광활한 지대에서 장시간 머물거나 비바람을 피하지 말아야 합니다. 간이 천막, 림시 초소, 가설 울타리 등 불안정한 림시 건축물을 멀리하고 강풍, 번개, 초락물에 의한 인명피해를 조심해야 합니다. 집에 빗물이 역류하거나 물이 들어오는 경우에는 재빨리 총전원, 가스 밸브를 차단해 감전 우환을 근절해야 하며 맹목적으로 위험을 무릅쓰고 물속을 다니는 것을 엄금해 자신과 자택 및 출행 안전을 수호해야 합니다. 이상 요술을 마칩니다. 편집의 김용, 아나운서 진혜였습니다.
1: 안녕하십니까. 태풍 바비의 영향으로 많은 양의 비가 내려 불편 갖다 주었는데요. 앞으로 며칠간도 비 소식이 이어질 전망인 만큼 나들이 계획 세우신다면 기상정보에 주의를 기울여 불편 줄이시고요. 피해 없도록 미리 대비 잘 하시기 바랍니다. 또 이런 날씨에는 한층 더 후텁지근해지기 쉬운데요. 수분 섭취 충분히 하시고요. 특히 면역력이 낮은 분들은 건강관리 더욱더 철저히 하시는 게 좋겠는데요. 이래저래 날씨 때문에 걱정인 요즘 건강에 이상이 생기면 안 되겠죠? 아래 상세한 날씨 알려드리겠습니다. 군촌 최저기온은 20도, 최고기온은 26도. 춘화 최저기온은 19도, 최고기온은 27도. 하담은 최저기온은 19도, 최고기온은 27도. 양포, 최저기온은 21도, 최고기온은 27도. 마천자, 최저기온은 21도, 최고기온은 26도. 경신, 최저기온은 20도, 최고기온은 25도. 반석, 최저기온은 20도, 최고기온은 26도. 삼가사, 최저기온은 22도, 최고기온은 27도. 영안, 최저기온은 21도, 최고기온은 27도. 밀강, 최저기온은 20도, 최고기온은 27도. 방천, 최저기온은 20도, 최고기온은 24도.